0: 찰나 오늘의 헌찰나
1: 오늘의
0: 헌찰나
1: 오늘의
0: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 오늘의 헌찰나